0: 50 cross Mamak at or below flight level 240 scooter 866.
1: Approach senior 수중 confirm descent 1000 다르기
2: senior 대지마 farm.
1: 다르기 senior 수중 1000 senior 수중.

0: 어포스 코리아네요. 703. 컨펌 캔슬 레벨 스트릭션 1000 드림.
1: 코리아 703. 어펌 캔슬 올 리스트릭션.
0: 캔슬 올 레벨 리스트릭션 메인틴 9000. 코리아네요. 703.

0: 코리안 대학교명 5만 남창수요. 창수 아프로치라는 플라이 헤릭 230 맥스라누지나 멘텐 4000.
1: Heading 230, maintain postbound junction in the 701.
2: 세반야 740, descend to 11,000 by DNAS, cancel speed restriction.
3: 11,000 by DNAS, cancel speed restriction, Japania 740.
1: Approach clearance 701, confirm, cancel approach clearance.
0: 일반 코리안의 수명화마 to make a departure operation flying heading 230 맥스라누지나 maintain 4000 cancel approach clearance.
1: So heading 230 maintain 4000 cancel approach clearance Korean 701.
2: 제판이야 수명수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B나 수사람의
3: 150. Direct to Venus, Fireball 150, Japan Air 708.

0: 싱가포르 원원 리스너 메인텐 7000 관대 보트 클리어 후에다
1: 리스너 메인텐 7000 싱가포르 원원 요소 Singapore 11, we are clear of weather. We can accept direct Lima.
0: Singapore 11, Raja Yujimo Navigation Director Elga.
1: Yujimo Navigation Director Elga, Singapore 11.

0: 도쿄 도시 코리아 7777 디렉트 쿠리 디센트 플라이 레벨 150 에드 쿠리 나우 패싱 플라이 레벨 190 인포메이션 필링
1: 코리아 7777 도쿄 어프로치 방에 3-4 라이트 클리어 더 비어스 135 어라이벌
0: 전에 3-4 라이트 클리어 더 비어스 2-4 탱고 어라이벌 코리아 7777 도쿄 어프로치 오렌지 라이트 4-4 리딩 클리어 2-9-9-9 디센트 클리어 3-4-0 헤비 2-0 6-0
1: Orange Liner 624, Jojo Approach, Runway 34 Right, Clear the Via Route 35 Arrival.
0: Clear the Via Route 35 Arrival, Orange Liner 624.
1: G-Spring 214, descend to maintain 8000.
2: Maintain 8000, G-Spring 214.

0: Bravo 전선아 포터 리커스 헤딩 025.
1: 벤처라인 포터로 가자. 플라이팅 025.
0: 헤딩 025 전선 포터로.
1: 이번까지 2-2-2 gap approach, 러시아 runway 165, expect time is Yankee runway 165 approach, and flying 035 vector to final approach for.
2: Cathay 5242, weather request heading with 010.
1: Cathay 524, turn left heading 010.
2: Turn left heading 010, Cathay 524.

0: Hong Kong, the 202 Quickster Lightning 025, do it.
1: 입번파고2설트 라샵상 라이트링 드로 25 디퍼 메인텐 12,000
0: 라이트링 025 디퍼 메인텐 12,000 헤드 1,2,000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0: 오렌지라이너 2A 드리클리어 디렉터 카시오.
1: 카시오 운전을 2A.
2: 저기 아프로치 오니포 898 드리클리어 디센.
0: 오니포 898 디센 멘텐 7000.
2: 디센 멘텐 7000 for 898.

0: 자, 베리 유나이티드 라프라 헤링 010.
1: 오케이, 아파트링 6000 헤리 10 하팅 팔레웨어 03 0 0 0 2 40 마마
0: Expressen 600 Tokyo Approach, Caravan, Lutas, Golf, Arrival, and Express Tires, Yankee, Runway 16, Left Approach.
1: Lutas, Golf, Arrival, Yankee, Runway 16, Left Approach, 600.